0: kesi shungshe yukze malungwa ta chi chana ngazu kile naan dhukyu riba yang mana kile naan ching yang mana susu chasha sabdu dinte chechiya riba ini susu chasha sabdu chikuya dila tangdo kamsa susu nyamnyo ti nyamnyo me su na ane chasha sabdu chitu zane pame ngu dik zi dinte chitu zane lo ching ni na ane ngu dinte miyabche chasha diya miyabche dinte chitu zane yagminduga ngareki samjana kamsa tangdo kile naan ngu la shugu An dine chasha sadu, dine serimba dine sena yagudu, dijigche.
1: Nguyen lege nyamnyo sar sa?
0: Dijche. Lege nyamnyo sawe patata, tiwe jang kele na zube patala, tiwe jang anzu peri ki loma mangbu wajila, lopchin loma mangbu wajila karre, semzu kente chiyo resa, nga lop drachimu tunjwa yinis, nga kele na dutu, nga la lacha diba, beti, shido nga tong, diba chok dons dinde, sigiriba. An di chidu zane nga rengun shesun, tanda kile nganzu pyo yung kile ngune chashya sun tanda tuyla peti kalya kabu dhyangri tsangma di yin dhuzana kunzu peti tangdo daya di karaya si suna miyana susu jundanda lakze kandri yume an dila deje miyala tegriba di mendo nganzu lopchun loma tanda samu kandri yuri suna ngan lopchun loma tunjwa yin peti laja diksi mambu diksi kuyo sikidwa di chi dhuzana nganzu kile ngitung tuwe dian nga rin ngun xie su ni din zhe ngun yang gale karo su su ngun la jun dan me ba anin din zhe la zhe di gizgu yo si tang do su su kar chi gara si ngun la ma da la zhe di zha da su di su niya chang me ki san lu xio sa zuo diri ba tuwe dian zuo di kare si ngun la su su lak zhe ya gu chi jang su su jun dan ya gu chi yue ba chi din zhe che si xin ya kili kili su su jun dan la di zhe la zhe ya an du si 군년보 야 퍼그리바 어 심지 수수 준다며 안나지 톱 되게지 그
1: 지지지 지지지
0: 안 대회 잔롭제 나노라 팁대 줘든 수지 전에 간 속에 나나 뒤 자정아 퓨지스 요 말 맞지 전에 길에 나나 뒤 신의 고조 수수 미 신의 체 내가 신의 고조 어 딘데스
1: 칠레 칠레 장 있나다 편바 유지르바 신지단다 마치 디샤 디나나 지야양 고급 뉴뉴라
0: 지지지
1: 이니다 계시 로드 나니 다 리그니다 담라다 소그나리아 소치레간 이니레다 리첸신다 이니레 잡산다 베전 야고 제로 종 야고 치니레다 디 이나다 메시지글 펜토 그르바
0: 지지
1: 계시 란디 레군직 나기다 익차 생각 레진도 로가치나니 다그버르테 이게 나브르 트그르바 디가 소소 그르잔나 디 찹산다 메멜루루르 챤여르바
0: 카시 챤나
1: 지지지
2: 다다 지지 신이 빌린치데나 베교 롱치 닌치레 콘 칸게 롱치자 나다 니 지피에 휴나기 빌린치데레 나다 치 콘소자 카소가 모처 메치 단주리데 시라라 잠니자 초기 진데바다 다다 친람비 타제 람버 쇼데 긴체 차도 코웬 긴센다 뇽나 토피 전지소 롱가 휴바르디데 자키 싱키 난다 냥슈 나와페다 다가치 제 지피 휴나 점몽고시 가데헤 주여

0: 이래 냥가 죽듯 민두스 한 가지 로다 두드잖아 로진로마 간소 나체 녜제모 녜좀 간송가 로진로마 튼드잖아 로지라 세바다 칭아테
1: 로선
0: 쉬고 로선 뇌 예교단 튼데치드 한 가지 드바 총배 총배 침지든서 시달 뿡불 로다 단제 카르체 오르베 나나냐 춘소이 칼레뇽 인데 시디스 한 가지 밤에 두스 모디타 안 알아 인수네 디바 투진 로다 두드잖아 안 알아 디바 칠로르 디바 공사 링라 베디 긍수 소다다 줄지 근데 두스종가 망보지 두뇨이 근데 제가서 가면서 진행 알아다 단대기디 공사 링규 아 소소 디바 긍지 테레네 딕슬롭 좀 디바 추너섬 롭좀 제가서 가면서 성난조는 제가 딘데 종가 두디 민나민 나서 책으로 봐 카지 아지 베디 쪼버 딘데 간서 칼라사가 키용제 세르바 카지 부구베디 닝제 로친지스 롭세스다 딘데 책으로 봐 딘데 시디잖아 간서 민나민 나서 두디잖아 롭좀 가르스는 수수 제가 미 컨디지 투스는 매 시가 컨디지 투스는 계속 컨디지 하고 매 디지 봐 아니는 샤샤선 밤에 기디 탄데 깔레 뇽으로 트라치도 뇽에 디스아도 그러 봐 언디니 좋지 근데 내가 몸씩 붙이니 뭐 나라 롭진 엄마도 되지 전에 나라 로딘 디바 탐고도 디스 깔레죠 로딘 이번에 전에 디바 지 전에 나 파망의 기스트 신유미 가야스는 나라 작았다 딘데 제제 지 전에 로라 친니즈니즈 근데 용의요. 장진구라.
1: 제가기 뭐 야가도 좀 저야 비밀도 좋다. 지단 지난다. 들로브랑남다. 뭐 가실 뭐도 요 말아.
0: 부군이 숨스 된다면도 요 말아.
1: 제가 로드진 말아. 어 제가 이제 뮤디 자고나야. 로드나야. 로브종다 간지 될 때 시면나 요 말아.
0: 어 제제.
1: 다도 시 갤랑이 계제 제다. 아니 갤라라 춘춘이 다버도 있는다. 총세기 좋았다 소리야다. 제와다 동화 전부 여비에 나와시도가 변한다 자디 공아디기 땡에 조투데 녀야서다 데체다 공아디한테 게나 랑기 녀마 소아꾼 보캡스클라 변한 그 무이서다 카난기 그래서 그렇지 세서다 근데 지차도가 진짜 지고 게나 랑기한테 자디 딜이야다 제와다 동화데 차제다 디야 게나 키란지 보 민바 아니 난소다 지단 차샤나 아니 배정 사교도스다 개요 만조 접상을 배자 공가다 배자 근데 요텐지 이제 라로 지나서야 그냥 세바서 시도가 디마세다 장소소 페이 만소리아디 세바도 동안의 시도가 콘조다 뒤변조 야고 차로스 지나서야 하시
0: 아레
1: 콘조 야고 중로스 지나서야 하시 장소소 인나라다 소소기 차디기 레가디 테리나라 아니 갈리당 마고스테 풀이야 삼노다 네가 리나다 소스 파마이네리 인다 소스 로드이네리 엔데스 페마니 텐토금도와
0: 제제
1: 엘레지제다 갈리 망부스야 토미스선디 마제프제지 균장도가다 제디기 테네 제나 야고여서리 상해지체 토만 다디바도 야다 내가 찍랑 슈케도가 디야다 장소소리아디 셈팅 드바다 슈브소르다 근데 시우 여비 나와서 아니 게나라 춘춘이 로데 체모가블이야 랑소소 땡겐 라바니엘 테지 김상리 나라 편바다 아니 심발이야 편바 아니 조사야 미 근데 민조상도 가 랑소소 춘춘 갑습니다 로진 바로디 내가 카네카네르스 제뉴야 로브존다 드니 심바 나리네리 근데 미 카네르스 카네르스 나게나라
0: 당도가 딘데스니 다 로브존게나 차샤서 나간조 네 바뱅은 자샤스는 치료는 또 수용과서 가지고 그래 봐. 안 아멘은 자샤스는 싱긋답이었다. 내가 망보지 알아 봐. 근데 인디 자는 아 룹중게 했대 봐 빼대. 잡빈바다 아니면 신디용이 해서 저도 자는 안가 룹다 가지 빼대. 인디 봐 룹다 아니면 뭐 치료 쓰면서 했대 제가 또. 나랭은 자샤스는 말람스 수수 팀잖아 로 마 소소 아마 근데 내가 춘춘 지내면에 근데 치료하지 근데 로 춘춘 잡아 내가 전부 시다 지도 말해 봐 근데 이제 근데 마 나라 투린 로트 린도잖아 안 가는 것도 봐 좁대스 근데 신도잖아 안 네 유용한 저 밥다 아마 근데 신이 땅아 치료를 때 봐 총 춘춘 근데 자가 조금만 좋았을 때 있잖아 하는 건저 밥에 가서 없으나 진짜 스마트로 단단해지나 아니 보고 총시하지 안 보고 졸라도 있는 거예요

0: 장가서 보고 숨겼다 말아. 응, 애를 원래 나래 문제 비슷한 체제 안 봐. 친주디 좋아디 스티바다 갈래디 스뇽아시데 딘데 승아 옐로브다 실로 디바도 스튜디오 나지 전에 로카나 베티장한테 인데스테이
1: 랑 테타티 인데스타 로브종간 갈리만 보슈티아보다 아니 단다이나라다 갤라랑기 레가 이제 야구 차야가나 핀데 슈토여 봐
0: 스급
1: 티디야다 믹서 핀데선에 그래도스
0: 타급 디디 자능아 로다기 탄데디 계급 림베기 롭질로메기 디타 섹스세고 말베 언디 로다 고 나동 같은 타간다디 커습세고 말베
1: 커습 뭐
0: 언디체 안 디신기 셴베 차가딘데 고 니제 숨게스딘데 망부스 통년 타간다 로르티바 티진니 바다즈 타간다 차게기 뉴기 엔도 소아제 차이
1: Tina, mi rango chinchi bda nan yata, mis chitans chitan kumogobas sorti in the chevrava.
0: Chi chaneta, kugum te, dangar, kundi kunsan shakti, and losa tonga nyati, tatumi lama in pama tiba, gunsura, tindes new japa.
1: Sutomogiba patan, don consoli la dakia.
2: Tata chi ji si yinbe lin sin te na pe jong lung chin nin chin le kong kam ke lung chin che nga tang ngi ju pe hulam hi be lin sin te ri. Nga tang, chi rang, kong so ji nga song ke ngo chare me chi tang ju ling te shirab la zong nu ke cho ju jin de ba tang. Ta song, chi rang be tab je lampur shok te gen chu cha to kurwe ngen sim tang. Nyong nang, to pe chun chi so lung ke shok par ten de ya chi sen ke nam tang nyam chu na war pep tang. Dekar, chichi jupe, xulam rimo ngomsi, karti shi chun yu.

다다 렌지 내생 임반다나 베종 너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히 빌링둥이 같이 유종래 룽든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놓을까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내상비 시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치팅 잡보동 포 루야 루리 노 힌든 동만 노르 메체 룽 숨라 노르 메체 룽 숨라 소바 참라페 다르 유양 공바 들라 야베 거히여

0: 야 아몽비고 바숑야 타말아보야 말라몰란도야 통일로야 아시나탄다인야 코나나비기라 형화골로란더바미 제사데 포불로 여러랭테기 런저조마통 냠저타 히두지 카제지 레모통 겐롱코통 제바 퇴신지기타 켈라따마통베지 카제따라통 차본용수족과 처음에지 포불로 여러랭 서반데 다 제라모부지 자주 빠따마시나 제바 포안다메나 젠다인 워로서 포부 준보시 사시지고네 처음에지 원바로 월철래라 또네 가서 처음에도 휴
1: 마지 저기는 이게 동장다 제수는 중요해요. 대인들 중재년아 개부 인스 진짜 지시해요. 니네 기사 개부 중팀에 나의 지도가 다 지금 지시해. 막동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해. 지시 망수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아 신주 제교수네. 제시 전단의 가장 그 친구요. 대인들 전부 기사 개부 중디 전단 직시자 군대기 중심 지시해. 숨내 차셔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지시 다지

0: 뒤터잖아 다 포부로 열어낸 터서 열어 먹이지 엄마라 통시지 거네 뒤에지 뒤나 다 몽우 땅우 즉시 루시 돌바 충다 해 시네 다 충우 잔지게 먹다 차지 특반다 해 시시지 거네 뒤에지 뒤라 엄마라 송시지 거네 다 담너지 찐어 챙다 르잔지 다 목과신 더 소잔지 발라 뺨다 해 시 가제지 레모 뒤에지 영어 먹이 엄마 따라 다 따라 돌고 엄마 뜻어 엄마 따마 즉시 제마 통나 송다 제마 부지 라소게나 다 뒤에지 뒤나 똥모섬지 탈리 거바 창조지바 해 시시지 거네 영어 마지기 런자시 잡으러 마지기 잡봉터라 다 뒤에지 튀나다 고보 톡저 허전서서 머살통 따자득서 참지콩라 흔다 시시지 거네 뒤에지 튀나 샤차몰랭 그 살라디 어 뒤에지 튀나 따자통 도잡 총잡라서 다 목정지 지도 뒤히터 따통 다 틀라 기시지 거네 뒤에지 튀나 참몰랭 그 살라 제바티 어 튀네다 히두지 카지기노 코동 제바통마 로 데베지 네슬라 데히지 거네 포불로 여르른 따라 돌고메 바 고보 톡저 허제 어 타능 뒤에지 맞이 바 따라 물궁어 마 따라 요요 톡지 따라 롱라진 보다 따라 무장한 보 따라 유우랑 혀 라속비지 다 켄라지 따라 다 제워 뒤에지 파송지 따마트 요바 타오게 추 서키지 고네 처마 가가 조조라 시시디 롱가 쳔바 롱가지 삼줄라타 나마가 더 만달레 탈루카지지 레모드 나라타 자카라 잡죠테 제가 마도 바 팜가 큰용메드 샤차몰랭 서바드 나지 제가 켄다 만다 바 따준준인지 그 따고 터맹원인지 그 따고 다랑 뒤에지 맞이 삼문인지 그 뽕모 카돌라과 지 류더처마 이미 다 터다베히 요베터 토바터 가노 다 인정 몽시자 도라 저르고 포히메 담나 옹바도 나 시장게 휴정 파변성 다 마보 휴베지 고바미 삼시지 고네 제용 마송반 대불라 네바시니디 어 뒤뒤게 가다 다 카제지 처모 자이담 요바터남 참메르 삼발라 도자부지 증나 닝자 컴네 자체바지 르디다 그래 친누 효과가 되게 뒤다 따라 메게 모두 삼바 종지게 몽노다 카제지 레모터 차봉즈 우치르디 오나 모가지 탄드닉스 차가지 쇼모셀리타 도제지 나자테레 오테이지 튜나스타 남산더바타 노히시히지고네 다 테이지 튜나 남도르모테네 쏘 용히지고네 오 니마테인 구우정네 참몰랭가 살라 샤르제칼라 용슝베지 튜다 다 니마 듄지게 산잠라 제베지 갑다 참몰랭기 그 살라 토 니베지 참 쿠쇼크 타르동르모스바타 테이지 공용점 요바 그저 타던 공화라 카제제 레모트 먹축즈르칼라타 장조 통라 진데 터다베히 시시제고네 르제모과 챙다 다 튼다히 시시제고네 참베르 삼발라 레모트 로다닉질라 하비히제고네 테네 로다쟁네다 그저 타던 공화라 디 튜티예제 갑자 공화사이지 룽데노히제고네 제메승자 노르베잔더쿰 오티예제 튜노 포정승적다 다종 티예제 노나 심정자히 키베게 노나 니 아둔튜제 야노 아둔튜제 마노 얼바스부지 점람나 효유베지 갑자 다 더 짝짝 토라 짱이 더 짝짝 토비지 콘도나 숨주 짝짝지 산에는 안에 코메 잔모트 잡라타 승계 간문지 승계 유리 닉세니 예라 바부 코지고 바부 초동 찾지자 용라 바모 코지고 바무르나 샤라라 오 용라 윤정 엄모시 윤정 아자 상제노 지야라 치베 양노 마라 치베 마노 르와 쩐종 되비지 희진이 퇴에게 뒤다타 차 용라 희거지 증화 희근 자희 예라타 노르비지 헌바시 나피지고는 희인 좀바 잔신 제네 제조로 보시 콘지기 퇴라 희지기 대희지고는 환노 자 진셉지 환나 퇴이지 튜나 튜니타 희엔 존바통 제데 퇴이지 튜나타 마랭 몰라타 농댄즈무 파히 몰라 람동즈무 퇴이지 튜나 다 안에 코메젤 못해이지 기본 르보체지게 초라 사기지고는 퇴이지 니몰라타 칸루지 방영르무지 농댄단다마시 제조 르보체라 까제바티
1: 둥만 루촌나 베종 나치사클 하르종 샤마 둥다니 인신 lo sonj soje tong babdung ka duma hire kome lingdung le khachi yudzong tong tkar ni cha chungpo hyo thoba maze kome dung la chika sa hi lo nyen bi che chu yue lengje ne kome lingdung la muthu se ro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젠 슈구키 텐디 레젠 키 낭튜엔조 니 이집키 갸지베케 첸 사이더 키 중국 공전단 키 점링 키 로경원 유지 주베고스타 소디 어렵다 터키 파키스탄 체 계급송 키 튜몽 국송 리에 강시 국기 유베고 국송 원지지 주창보 라리안 신도 사바드 유진 자빈 키 고요 강시 슝기 유탐 시베고 이젠 키 각제 미튼 고샤려 도구 첸부체튼 강인 시베고 치게 키 년조 강시 키 중크 변조키 로징인쇼 토쿠르치베코 종로수리키 에브리키 니망 티웨마화 편부준비에 고수힌 샴러 텐디 리젠키 낭튠 십즈남 센조나 이집키 갸직부케 젠타 시그마이터 링네 튠레 속비에 지켜긴진 아이흐마드 사이더히 중국 공전단키 중크 미망키 네티티 중크 캐주된비에 팅랩젠키 조람시 되유진 중크 남비에 팅랩젠티 갸치 피게 조신비에게 컴남려 제시 진중회 튜닝 띵스무시 된유제주샤 롱이시생의이공토 사이더히 롭진네 개이칠레담디 롭종체프탕 녜동주로 콩팅탕폴 중크 사토토 레뷰브시 대제공키 중크로 롬니스탕 소와르워마세 공스주디 중크 베티비규탕 비준 캡데제제디 예종진네 비지라 귀디단유브시 사이더 로망신 이집탕 중크파이 종우제프탕등 콩키 중크로 더집탕 시도치세가 삼미제발 딩스토진유 사이더키 중국 공전단키 북경 인비 차크타 기초 규령 뇌지 라다르체 편춘 송지 텀섭 제피 뇌피 미남러 파차 스무샤 휴지대샤 사이더키 중국 공전단키 시주러 내튠 탁주 제교 초든 도진피 원세 퇴비 개주대신 퇴원기 고요쿠르시디 균체 미발 추집타 퇴구 창토 동킹휴 묘진치라 근도 망회 쿠유주토 중크 계급 딜리탕 피게키 근투 정신 송공 토바제유라 딜리 중크 근투 피게 응교지피에 교긴 개진시간 인시주샤 사이더히 중국 공전당러 미망러 장피에 지심 스무대휴 중크 내민 의교시주기 미망 대화진부티 문내 응교중휴 중크 리그족 댐피에 락린추 의거티 롭스탕 면추 짐추 듀카 튠레 시주제탕 송지체휴 정세입초연년 탈게 동규티 신뢰 경부탕 정완휴바마세 신대민의탕 롭소 튠레소탕야 송지체휴피 문진지그유시 중국공전당키 중크 변조탕 지속이 피게려 구유티당워마세 特同南会 西北行了 拉雅孙秀巴特就会 赛义德义 中国共产党期 中会批穷随军人类专业 罗竹期巨林口 同哈江前不起进 中会批穷随军人类期 西沟军前没法退体 退入了内这边独秀前不起对前去 이집탕중국계급미가 윤신위의 로규탕 외동초회의 시베대신 중국공전당기 지단탕 냠룡기 이집러 제시코둔제유지주사 사이더기 중크피계 냠룡기 진탕치수니 점린토 꿀러추비 팅럽진기 체시시 대내매부티 자주제부티시지주도 중크남비 팅럽진기 리그조댄비 락린기 세세제부티 계급소소 정의기 로규탕 링내 퇴원제레식티 정의러왕회 피계기 조람수십지비 왕지유부티시지탕 텐키 점린딩히 성신탕 푸규르키 두급 사바시토 네프탕 로게신 체메뉴회 균도친부 균율안 조신유라 콜레지피 사캄칩시키 남발향 딩서부탕 척수치회 기준치신규 南西军都他级别决定主织点家美特人类军工所快乐这批人行去战龙区乔干人路他前特美别三六年母体内高玩口语解决多三一德一中国共产党去美日给两万集团作伯对别杜西堂快乐这批全国前部西团体三零去吃完堂推着皮吃花连得皮了天外有给推年年日新温室推都进去第二中国共产党去三零去落个抗力温与解决下这次对你说的二十堂土耳其巴基斯坦籍吉克松普说的二十吉中克卖家说卖家以推蒙古宋列团追团了明大贵不提拿吉克吉了切贵不及推蒙托亚联落别团前了上面土库千不及个月不及一些明天吉克松普年纪级别给不妥你去预下四个期电价突破几度图周围我与女秀与拉四个几个期而且电价开列了一切没当我养存续给客送票电价国送列团年里那么间随即起步案养能四个期突破了不给修建贴心目文感国送列团期出团体编制我几大推面了安心得及其国席决下这次对你说的二十几给个人给他无数论情解决穆罕默德汗曾经批评土耳其总统埃尔多安巴基斯坦籍总理夏布斯建议卖家推蒙古宋列团追团了明大国别在古修一批明二追团期一切特同永乍见面目文章乔松普年铁的表会年纪三十的新的主团体给克松普国宋列团年来了兄弟哥哥规模体表演不同天命运力尖嘴下去坑中了推蒙托托暖气修汽车当务实施而多年期主团一个体给克坑中了美国系明显写不同所以二十几亲自论及宣布来伊德克里姆里出团一个体没有你马团的话难让呢出力错不足其名了您对汉森森让呢蒙受争夺的坑中躺下这完民间先于不是以及明年出团一个体明二二星七十几对面中心团策难内部谈谈的年轻经谈即送书举本你二差别文字几个于不是文港国宋列团去出团一个体难便就多不及为所的二十堂宁德村子月片帕克斯坦曾经给空民给克土耳其

0: 路中出不这么远的，千南家的大年新比林前天呢，北中龙清凌晨里空，看见龙清家西比林前的是，下了门天，俺就林清你入。
1: 시비 중담
0: 저부준준서 다 시비 중담 쉬지 뒤쳐라래서 드랑가 시비 중담 쉬지 뒤쳐노 니 저부준준여들라 라자포도 실롱 시비 중통통 제쉬지킴
2: 请问嘛，拉加波节约西，拉加波的你妈在荣格最末端，你偶遇的期望呢？他人不嘛，拿出容易脱个啥菜菜啦，不是西，拉加波第一个，他曾经都不跟拿出农啦，赢得新的基本个行动节，当然呢，这个节啦，七月十八节就叫，恰恰过着西西。
0: 那次的那月头个石龙哥，你说的希望呢？拉加布拉，全国这一双鞋，贵是未必拉加布，送到的等级店家原马水果的日元呢，农村嘛干的月是的罗里个，年卡千步月是，超过安德卡拉，七月的普赞人个，这六月马是年卡千步月是，谢谢。 라자보가 실론라 카야이마시 란송 사힌 딘라 다 피니아 단디 시모마요토가 고기가 친사바다 제시 대체 유전부치제 마선시 라자보가 주모라 야참모 마가 라춘춘 마드나만가 시시 니마제가 쇼바라 전장 니마 차도기 모도 샤리제니 조문리 야 파용디 라자보 롱가 토정어와나 실란조와나 사마뇨이 베시 코가 친노라 카지몽부 마제 니와나 저 롱가 친노라 폰시 친자라 제지임두 바제타두 친접사가 힌노다 자니야구와나 펀지와나 라자보가 주모도 라자보가 뇨요총마 노힝 예가가 니와나 히드시 라자보 센도와나 아시 nga oman ja hori yimen ka ya ya yi wa na nga la chen ko yi re de ng ye pu za ni ni le mi da le wang ge po nya ge nga ge nga ja la an chi che pa ji mu ji ji tu ka shen long da ba so cha chung chung di la den je nyam nyong ge de lo yo pa nga hu ma pu za ni ge che ma nyu de chu ma ngo ro nga che che ge le ri hi hi
2: 是龙哥，你这儿都通的。听兄瞧给，俺没弄么家玩，俺个瞧了爷爷去，给这些多的去，不咋人个尼玛提。俺男主下午同过音乐时，他哪一那同工的对，俺那次儿弄个行动干的，趁着一面，也没有面出门，俺个歇时这些。
0: 说不穷穷错，没说的，说是因的样，人家越来，身价也越是。刚刚他荣格宣传，荣格黑马是，因的样，人格谁不认得人？他我给南军穿呢，每天个三千多红的，要么买呢。他荣格宣传的，日久也没多拿，我给个来个穿着这，这个那样，要么买，立着一套是。
2: 开办了很多的羊，让选开办那么几张选的过啊，新的个，忙别打了，得着呢，选金银把几十不急，送药钱。

다롱 바산 조가도 렌친 루즈 소제 레고 시빌리지 자르 시오비 제나바 나즐린치나 쇼버 가스시지니 당아 춘헐라 셈바보 바산 츠링가 강게 롱징자 신루 초마도 라바도 롱징 카바라송야 린치나 쇼키 자조보용라 야쇼조이 체더포위 망시데 제니도 Jobo basan tsiri luji diyan chela pyuni nga zilin tsin la tongkorda jajon nawar nyin tabani yashu zoji ingo.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jinju ge tsite de tsu ji shang de jinju ge tete de shang de de ne jinju ge shang ni ba de ga re se ne jinju ge tsite ren tsu ji shang ta zo che no no ngar zo che yang ji de so yin ne ko jinju la ti ni jinju de ge tete so yang reng de gu do wa de de jinju ge tsite de tsu ji shang ta jinju ge tsite ren tsu ji shang de ni de wa ta jinju ge shang wa zo ni de de ne da de che re se de le ka su ba ba sun ji ba yong ge je ja ge zong ra bu ji chang de ten de yin ba yin zang kan di ge la de ge che ge no no to se yan de ji na a de ni jin ju ge ju pi ge che ma yin ba shi ta no to se yan de zai yi cha ni mi ge ta ri mi ge ta te jin ju ga nga ta na pa ma ra la sa jin ju che ge no no me ba ri ta de che re se di le ma zo gong di ki wi ya ya ye ge ge na ya he bi ka sa la a ni ngen ju de jin ju te so pa pa cha wi ji sa la a ni sa ji san ju ge no la ha ma ge mi ge nye shi yo ra wa mun ju bi mi ge nye shi se wo te ge ti sa la ta ta ki de mi ge chang ba shi 되는 바에서 근데 진주기 드피기 치치지 말해 단으로 니 치레서 되라 단으로 또 된 진주기 렘비기 체야 말해 진주기 양정기 비체 말 진짜 치레서 되라 단으로 또때 자에 또다 담이 오세는 다 지를 제왕고는 데 슝을 고 양주 다기 양정기 바래 마톨 진주기 정기 바지 차요 된다 이 바에서 진주기 샤하는 진주기 치치 드스지 샤와다 진주기 치치 드스지 샤한데 니가 이제 니 가서라 단으로 또 세야 되라 아니 매바시 진짜 예봐 인자 아니 네 가서라 따따너 도세한데 따스지 바가 짜가는 땅이스 마대 봐 인자 딴데단 자왕 안서 여바래 뺐나 라덴지 체가노나 따케지 뜻다 되네 시다는 제자니 가서라 야키고 여다 야키고 여스 이다 진득이 그 아니 양아 양다 자양아서 양다 하지지 가서라 따너부 떼다 제도지 가서라 따마야 땀다 딴 된데게 체 대소대 체리세 되 아니 선지 바가 시즌 코랑은 오는 이제 말해 말해 진생 앞에 지금 나보다 보지 아 된대 인디를 다 강한 다르자 선주박이 용기 지자 쪼대 진주기 샤 레이스 왠자 따나로 또 답이 인지나 진주기 샤다 고 말해 와 그 트렌다 보지 차디여 봐 인자 아니 선주바 용기 따 시즌 이라 말해 봐 레이스야 언덕 가서 네 가서 희기 지지 누 왜 다 또 치르세 딜 공고 다 자치 코랑 진주 얘기 접보는 민간간은 다 여러 대라 알리 이바자 라도완 히바샤스니 다 진주 얘기 접보 대소 때 민간이긴 타르자니 아니 대소라 양나 양기 이바 나로데 자용 뒤선 아니 공고도노 보모로로 소토세니 아니 체 조찬레스 대소데 치레잖아 아니 라득 체인 바디 히기스야

0: Légué galo la talon yon yorgé sacha la chanat embe pouzon ten lembe tu la papé da carne la la hole ma cardo sa yon yon la ding len cardo ba yasa ton men yon yorgé donon na ge cardo si j'en sorti les din den les dokin mada chanat yorgé pouzon ten lembe tu la pas sans amener te du mes yon ta chagin te e carbo le gu ta d'un d'amen on boye yé l'homme en rasom me tek ting ba tant ni marbo chel marguin gudien ta va yalan le menda kulen ta va mate le menda dablen ta va nyen marbo chel ta tu matan la kunda yubi mes yon ta chagin zo dieu e carbo la lugu
1: Maji chao yin nang, rancho pyo me re di, loka di kya zo tan,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di, me to dung zai ji yin si xie zi. Ta di nang nang, te sa kya hui dung di, manzo do di zong la, ayu nang ke tayo t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di cha yo. Ti yin si go ya, gyun zi yang kar rea si zong. Ta de ngana cha xia zong la, ri zung le ri ki chue du, te sa kya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di cha yo. Te sa kya hui dung di, ta ji pang zang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la, te sa kya hui dung pi wei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지어서는 중요해요. 대인지 중재년한테 대부 인수 등재 지시해요. 니네 기사제의 중팀에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수회다 표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를 신조체 교수님 제시 인단기 하장기 친구요. 대인도 전부 기사제의 중팀 인단직 시제 근류기 중심 시제기 순례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니에 독주의 라마니에 독주의 디신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여요 말이 풍성 처수 조여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정도 대사제 비 중디 더동의 풍성성 치조 치조서 주기 요래라 반장기에 치만 치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비 중기냐 진단 침부 찍죠.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히야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바라 가스효
2: 자지 시다르위 닝켄제 토보나바 다다 체진이기 만드나 베종 롱틴 닝틴리 콩 콩케 롱틴제 쫑리 로그 제통 히베 레센터레 레센티 농도 베지 점종 따기 데미 닝아 동루 좀 베담 키피 레케 몽트리 르니소 농된 표송 소포 자디시에 도시미 비 나바츠 레센터 잡셔 동도 그런 게 와야

0: yin yang jiawa gang xin yi rong guang ba zhe la gang ji zhe xi bi bie de ngang ju ren bu zhen ba qiu wo jun yin xiang ge ge ping la xie dan ge la zhe le mo na ni ren yin le kong gang di xie qia bi yuan ba dang xie qia xin ye jie jie ling ging kun yong du ding en la zhe le mo na ju ma xing ni da qi ke li jie xie qia xin ye jie le ging ging ku gu jie bi di che gang ge liang mo ni wa chen yong ye ba shi
1: 罗那原比基平拉基雷基南端党原控门寨为王基塞基尼卡基罗布雄党萨布雄扎米贵比让琼德罗居对塞江官部恰吉也不是嗯那你的第雷甘蒂那修切你念了的让所说雷甘蒂那列不大罗唐布你接你格里甲吉的坦德巴杜里亚的坦德伊那的让公司以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及
2: ngonzo dagin shiba na shimi chiyo nga lopta ni tang diyo zana anu ngonzo lopche ima chimba nga ya tsenbe ge ya gen kunga chi lopche ima chimba ya par an dine dine shiki la ya kura kali pagi riba an dine jan lopche ima chimzala an nga ya gongsi chun yong ki jenye shiomba dinde zi ya lop chungsi an di lop diyo zana tiwe ja nga re ge tangdo ki phok san dan che nga re samba ta nyeru nyeru dhugi san chu an dine zi che loni Ani gongsi tanda mi shenbe ki zhugyo gongsi na tosi diyaba yinsi. Ani loni chin tsadyu zane, ngay payo shiga zane, ani dosi ta tanda pecha suza ki di chile samba chiga gyabu che xa yoyosi. Ani di, ani yetyon chingay mi chik gugisi du zane, ani gongzu tangdo shiga zi gongzu kile di, anga kaba gyabu che dosi maa susu shiga zi yungi indi zidu, ani ngare tangdo samba kama susu na, ngare susu 공수지 야고시에 삼사티디다 안다다 존재하는 니도 니슐로디라 아마 시가스 진제 단대기디 가스바 킬레 삼아티 아니 나레도스 니존 지가치메
1: 응 딩메란디 단도 로사기디 공수디 가야레
2: 단도 로사디 라세 돈디니무조
1: 니모레 니모도 바 로카스 데브레
2: 론니 라스 니모 론니 라스 데디디 나만제 송나라 로트에기노 마들 디가레 링네 시제 틱스 장요 디네 락제 토라 아마 킬레란 치제 두스 장제
1: 단 디나다 딩메라 니모 종그도 바 공스 진나라 레갈로니스체 엔티 냠냠다 오츠답다 아니 지그지 이거도 바 지게 킬레인데 진나라야 지제 진예 킬레가 소식 제가 침으로 와 엔티 체나 아니 딩메다 소수 체레다 디신다 딩메다 니모 존나라 레가 체바 대주 있다 소소 제가 그 캐리 되는 조야를 양양 자기의 소리지 준비 소리지 리바 대체나다 디거리야다 소소 워기다 내가 진이 준준진이 제니 강이야다 더담 진이 소리지 그래서 알리 용 걸어 봐 디버로도 말이야다 만저 소리 그래도 내게가
2: 당도 얼마 내가 지도잖아 지전에 정말 배들 락제 그러지 봐 안 단다 마 시그질은 두스도디자 만지스 토담기도 디인디자는 음악이 라세 미나지네 수 토담기 미나지레 주디자네 안 소소 디카르 마다 소소 음만디 라세기 디겐 쿠디 원래 미직 전이서 여디네 토담 디 친부 지디자는 안 소소기 디카레 섬주 있네리 소소기 디 토단 치다 있네베 디는 신기 망보지 소소 베티 고무초즈 니버스 딘데 테데제 시부데요
1: 로좀 제조 제매지 가서 그걸 제거해야지 제제 근데 팀에 있나다 공사 중지로 봐 아니 단다 있나다 랑 또담 제야 원리암이 망보시 그래
2: 단다 미 십줄 학습이
1: 제제제 근데 저때 밑에 저 있나다 대단이야 레리 담다 유지로 봐
2: 레리 딱 가서 왔지 저는만 제수 롭지는만 퇴원 자교 인디잖아
1: 롭지는 말해
2: 다소 디카마 공사 나노 롭지는만 니슈제 주의 안티 인디잔 공사 롭전에 퇴원 되잖아 링네기 시점만도 대잠기 응조 킬레기 디 니트요나노 안치 저는 정아 양교 롭전 게메스
1: 제제
0: 대양 깊이라지 리밍아 존세제 냠리 칸카 소참 나라 北京所查党内局所解这月了在合计月比国土行为空了第一国的国巴党军心电影开立党年龄抗格这月体建着修改空了年品年龄国家单据年目一送进度
1: 他能听明白这些所查国的乐在的时候他让给的다 종세부터 받아 다 종바 제대로 소니게 종바 안 되는 마친지 러비아가 상호 안되지 근데 수준데 등에 안돼 최고 안돼 빼도가
2: 맞아 칠레 네트 집에 되잖아 아 샤모로 냠렉 집든 지유 안 집든 뒤 나로라 디카레 망조 제주 최순 쓰지 안 된대 지유 안 뒤치도 전에 최고야 당도 좀 제가 무슨 강조 당도 망조 진짜 당연하게 소자치 뒤 전에 강조 응응기 삼륜님부터인데다 이제 표절해베디 나루카라베디 주유수베디스티 아니 추 링아티기 말봐
1: 근데
2: 시드스네 아니 난주다 콘솔라 자디수자기 종다디나 난주 베디 콘솔라니 림보만함체 콘조야 용 난주 수자카나로 종다체 아니 나둘레가 카스치고게 니몰레가 카스치고게 아니 자디 나나카스타고게 딘데질럽 아니 마두디자는 콘조디 카레 수수기 아니 펜데다 데네 수자기 디 락제토이네베 강지테로 안두스야 야르제 주디자네 안간주다 콘조 냠네캉 베데 펜준 파즈 저와치 되잖아 간소에 뜹디부도 안 대회장 콘조기 수수기 총다 딜레 차샤즈네 디데 좀제 야고스투스
1: 또 길라랑 근데 숨만한 신체다 근데 제가비 공스다 드니 냠리카니기 제와즈는요 간드레치레
2: 진의 샤샤선 비디 되게 면의 쉬바는 시 나라 내가 뒤치야 소디 카마스스는 표자디 송접치야지 되게스 안 딘데 인디자는 간소다 냠레 칸 바다 저와 카마스는 냠레 칸 당도 니쫀 치디 안디 군주기 차디기디 수엔티 당한지 표견의 자신스나 제주스기를 봐 차디 춘준디 딘소 간주기 탄대기 킬레나는 뉴디잖아 안 간주기 제라 군주기 차디 소자 집에 봤던 나 군주기 다 가르쳐 그래 락제 있네리 아니 군주 차디 마 공아 땡두잖아 공아 좀 마투 뒤뒤 군주 공아 야 두야다 아니 대회장 가래 차디 뒤 로게 마셔 두야 지로 좀 그래 봐 군주 뒤 두스 뭐 뒤기 두야 그 딘데 그 군주 편주기 좋아 딘데지
1: 니 비행 그 좋아서 지 소사지야 내가 뒤나다 걔네랑 쉬고 다 오스 팀으로 와.
2: 어제
1: 내가 뒤한다. 걔랑기 가진다. 매바 챔프 요사기 인데 내가 지러 봐. 근데 괜찮다. 단대 봐도 다 걔랑 내가 뒤 뒤나라 쉬게 아니. 땅 오늘 내가 내가 체제. 오늘 내가 심팅이 체스에 내가 내 제비 인생에 내 삶에 용도 돼.
2: 용기라. 티칸스는 되게 쉬바는 신가. 그만 롭진 바티디 삶에 들어야라. 대회장 단대에 들어야.
1: 내가 들으면 내 지린도 사야지. 뭐라? 뭐지?

0: Bejong Longqing Yinqing Likong, Tangge Longqing Zhe, Sibi Lan Yi Qibi Lianqing, Sibi Lan Yi.
1: Manzhu Lianqing.
0: Tina Namado, Lochon Chubu Chumuyoda, Gunkansu, Tienanji, Dada Ningu Chubin Lin Tintina, Bejong Longqing Yinqing Likong, Tangge Longqing Zhe, Sibi Lan Yi Qibi Lianqing Dizhi. Dranga, Sibi Lan Huge Dutunu, Sibi Jubodo, Sibi Zungi, Sibi Jundanji Nancy Lin Tinson Jaja Siyu, Sangla Sichinun Duni Ru.
2: Sibi Jubo
3: Sibi Jubo
0: 新南南巴的罗秋主播这么错我们来西北主播西北南西林青的解学之音德人格西北主播西北南西林青农对日节拍手多滚阔牛有个个西的牛有了罗素一节的呢刚刚新的前部音不过的解学之音 파마좀다다 뉴욕가 다 치장가 다 기기엔시 제디엔드 칼라 파마 선자제이나야 롱롱소소가 뉴다 더롱가 힌도 메다바요나 네마얌 제요마시 제디 네야로도 뉴소숑이로 문자 뒤 뉴지절이야 롱롱소소가 마음바지제여시 Mugi bug dambi nola, lodo zinje lodoya, buto runga buto yazoana, begindo, New York da jambi ka zidun da, Monte Carlo, New York, Ronsi da, Tengar zindo, da shulung wamba, chayin jiji jo shoso, da hundun seba, da mugi kahi ga, dona, da si, yimashi. Dende da celindeo ga, ziwada do, celindeba ga, jishung wula, 牛爷了，对南阳，他今天个三诺多，日个个三诺。

娘亲个出个地罗群群马街道七八七元马市但是人最多碰着七位个他等日间个顿顿顿啦娘亲老大不个他让从没特不个牛呢他那样从对下他的钱的人地位他对日久拍手都滚口牛有个个些点他牛有啦罗素姐姐呢刚刚心的前不接谁的歌在这个穷队人当过一个定能够健康的牺牲习惯人怕人痛没拿不想让人怕那腿没拿不文化人稍微个背影多怕妈做么的牛有个没吃个军人弄了让顿天多没被打杀这个通空安躺不得人牛有个定能够健康多自动定比个先吧中下对比戏剧节呢但全堂间就没事准备个忙些大不是的个永远呢没多多几把日得了他亲日的电影过你他那么说谢谢过日永远呢人情挪不及的几把日得那说谢谢过人我给拍卖一个永远呢他那么及的几把日得平时的人心拍卖破不个一次越过日当我给拍卖一的个他永远个断了咖喱等爱成真牛呢爸妈有可能话是日的对的那么滚的牛羊了阿米妈有阿那许多阿妈个里就得到大米就个接通的就个接水的拉手把个大项目个项目容把大不个大才能得不个大只想一天可是呢也没见妈日这边个只有个地方落日照为一手做起的弄了一手妈个一手用的有钱多官办弄了希望呢这把也拿得过一手怎么的罗冲冲日的过程就官办能拿得对你妈姐一手这些没有完呢真正的过多好了这可是这么贼的对对的妈的口罩的那个好这一手个阿妈拉的呀融入于那个男主的电梯热的阿妈个拉巴萨的早晚呢融融缩缩亚龙这些西巴里亚融入西马蹄我们等到你下次回到了你们没事儿的节目的等你自己上学你请到有个一首歌阿妈农行下次呢他三年农才贵吧多他上海了牛肉的只连着心呢如你也让西贵比个他内容的他牛肉了两三了你就就觉得个钱不是的个钱爸妈有个年本多的牛肉了你等请这一个楼的所想请这一个楼的西国家的呢，他很多，而且不是的个。牛儿兄弟呢，公司顿不得，他推磨个膝盖了，先生辛苦很个。寒差节做了多，空巴节节嘞，对面他操着责任站到龙口子里拉扫把，他前马轻松，趁着节日呢，柔柔了，但这是这个，推磨满意不个，他确确实实站点很个。因为那日扎心连他进去那许多电笔书给碰些准备了第二讲他七八荣幸个电笔是七个人牛有个西格地方呢如数动机呢是错个拍手都推行个啦对日子功课的人的个牛有个热瓦地形是一个但我给爸妈有个牛有了走路多路你路地路来说吧村子一样呢牛儿个爸妈个路了没白白小啊日西呢等嘛的碰到人们个按到人们个按这一路嘛日碰这一路嘛日子呢的铁杆牛儿个旅行来宣传给东子基地他感动荣幸个啰嗦东西一那样穷队个珍珠他做呢哭个毛把个错啊十分引起给把有个送游戏地形但咱们给黄豚这个多黄豚没人有的个七八个送吧农行多牛有个这些了都是东人这多他感到这真多他全国多凶恶他真恶拉手吧他咱行这边个定了那农一类那多什么他做着吧等这人呢牛有个女子你这些黑吧谁做呢嘎贵吧多他牛有门徒的感到尴尬给他干了有吧吞心要慢慢去注意等人是做事报啊看那几个牛有了村呢阿妈个整个一句多对我东西的呢他可给个七个我多热爱银行送个
텔린도 뒤에 다녀올라 쿠보 진보마지 뒤도 다녀올 눈줄라도 집하시니까 다녀올가 루세닌 카준비글 호소 올라 뉴여 샤와 진정 충손 천재 통나 뒤니 되봐도 최다 이모 봐봐 갈리 제모 터봐 레바 조조 도움 힘든 남아 아 진신가 던지인디 파마여더가 뉴여라 곰시라 뜨만나 로소 동지다 신도 같이 보인바디 야무지 하고 계신가 선반자이나 뉴여 충륜이나 딱가 희거 뉴르다 세상 희고 힌가 헌턴자까지 친다 몬치시가 뉴여 충륜이나 롱겐 롱커도 가시제 뉴르 세상 희아주 조치하란 지힌가 무게 파마카 희거다 뉴여라 선쇼이 티코아나 뉴여다 파마라 아 롱텐지다 러와나 파마라 这个样能懂得性格刚三者就去看别等人家蹲的擦擦我个当真做出加看两把幸运多能人定把赞个没错吧但宁锐多真正定制的呢地位可清不是的个对于公库大大阿姨请大约的个牛有穷绿呢我最近是通了你也有不切多是粗当蹲比错啊可惜之内吧谢谢喜欢个 수지자카난치자 기기 벨레진시샤준나 드르사바가 파마유여들랑 긴초도 원긴제 리드가 데이티 모기 파마유여가 진조다 히도 형지다 하자 같이 보시드가 지난해마다 로전정보 주문서 눈제 12주보 12난 슬린 채널라 드르지 펄쇼도 끊고 나 뉴욕가 가히달 뉴욕라 로스제주드나 힌도강가 첨부인비과다 시바힘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가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대로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키사 뭐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진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드디어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그치 니 뛰도
0: 보면 때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 제
1: 我真的很不容易，照顾卡萨，对这。
2: 哟。
1: 他才太正统嘛，他嘞，他家住家鸡蛋鸡。
2: 哟哟，住家鸡蛋鸡。
1: 对，拉萨布拉干鸡呀，这太正，呀，这泡沫都就是可以喝。
2: 哟哟，那个阿哥出去送粮食噶？
0: 人家也没送粮食。
2: 这菜忙不完着，出去啥玩意嘞？出来也怎么嘞？
1: 什么什么？住在哈尔帕毛西真的稀罕。Mati ngulo tasa yaari, riri nyesi dringdu chua chiaarati.
0: Kutire mazume, pomo zoji te ilrata mungo. Naki maso kiriri te sama mubu nyo san tulma.
3: Riri, te chola, chola yasa riya.
1: Chola zo chiaarko, ta te ngotse lo chu jil ting tomo dhonla kutiri. Tiri ngogu chika chisi ye kirkwa.
0: Riri ngoma riri, cho zoji, reju ringa kita maro nyeri mburi tiri. Lo chu jil ting tomo riko ya.
3: Riri,
0: te sama andi sa tu zo chiaar sa. Te san rao lirim, te sama tono riri chola nyo karu chola male.
3: Riri, ta kog zoji ta reko. Sa tsu zun boda rendra, ta chula ya chi.
4: Chow namba, chwe tun na pechi rizhe du chun do chowi yur sur shi yin. Yur sur shi ba na, mre shi ge reni ji na ni xin do gar chi wi cha chi shi yin shi. Diyan yur gang dang gang xie du ni xin chowi mre ti dang di yu gong xie lu sewa yin bi mre xie ge lu ju dang sen kang xie ju chun ba xie jang yin. Xue dun ge zu lami chue dun zuor xie bi rizhe xie gu di da na nga ni da ba le bui mi sen kang dang xie ju chun yu ba na ju mu gui ba xie zhi.

0: 와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 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아니 아니 마가루 마가루 제지 못하대 가마거로지 가도 짜기 보모 네 보모 주타대 간다요 보이 하고 제로 안에 히즈리야 제로 짜요 보내 가거나 주아메 예수나 세둔도지레 보모
1: 내치르라세 모추 아마 아레 보모 추 아멘덴다 시진데 예시멩게 칭헬레 좀메센다 산로요 보통
0: 보모 녜체르세 체론 다위세 모톤 녜미 보모 노예 녜텐디토 체론레 쇼니 찌예레 마리
1: 빨라 치치치 마세로 체수이 난다 녜 따따체 녜 아마테 렌게 산데
0: 보모 체조모 시데티 아메 텐라 가리 무슈로 주 첼 텐라 가리 다론 가존 키초 첼라 갈레리아
1: 마시 무슈레 갱알 갈레 마레
0: 무슈레 가마레 시세 보모 녜네 가리에나 이치메니 소아 냥보 시게 마레 파메 부지라 가와 노예 롱 가위 마초마라 게세 부소메 바 손로 토네 롱 세노 예소 토메 세테예나 조니라 가모토 시포 운지리
1: 빨라 니 진짜 아마
0: 니 보모 치무슬로라 니네 가나 치콜라 메란데네 Tendo netsu chinra pena yung Kola sonro tongi riya
2: Ya ya ya, so me chung te kong lu Ya, tu yang chi hua
3: Gansu nyansu Nye san ta jie ca, nga chi nama shi li
2: Kwa yi
3: 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怪
2: 你把，去木树楼打平我做当呢，活动，看点做么久？俺看了久，确实是弄大些久，你就多么做，你就把么做。
0: 松吧，俺拉萨嘞，俺定在个地方去写个，地马菜，俺木树楼东空头肉，阿三米等着喝个。
2: 呀，俺做么看了久？那是菜做久。
0: 没事了，阿罗，现在中午写馒头，俺吃了些啊，带点俺家干的口味有的，大滴家口味我来的也，见着的，俺亲头肉写的放上面去吧，啊，哎，俺吃了干吃些些。 俺大家就写馒头，亲俺嘞，菜地里干吃咸馒头。呀，不理呢，俺这搞不住的，就干吃咸么个。 chiriko pachi de.
4: Asami, chu ngona sen tu boki de. Nye ta sen ta menge. Ngan yong ti de chu chun duo chu. Ngan le mi ji se so chu chu ka chu.
0: Nye a. Chu ngon do de ta ne. Nye chen yong ti de chun duo chu.
2: Aji Asami, man zhuo da. Nye che so la zhe ku kun yong zi.
0: Jin zhe ku ri. Eh, hua yi chi ni. Nye di shirin le riba.
2: Chi rong ka gyao la tong yong bukia jinga. Chu se ji din du. Son ni ngay chung zi ling ga la. Bo mo hua yi la long ju tong na yi. Hua yi ke. Mu zhi lo to Asami yi chi me ni ding gu se du.
0: Ri. Chi se na. Bo mo hua yi tong. Ha nye ka zong ni. Ding di to. Nga ni ro do mo ro.
4: Ro. Mon ro ji ji. Khanye ka zong ke ten zhe la. Nga so lin ro.
0: Ji ya. Ji.
2: Ji ya. Ja ta zong nong to ge ngo ba ong dong bo de lin. A ji a sa min la. Ngan zhong lin.
0: Wo ya. Nga. Ji ya le. Ji san zhong a hu.
4: Yeah,
2: 出去。
5: 穆斯洛，穆斯洛，穆斯洛，穆斯洛，对的，用些价钱为亚龙总部的谢普拉吉给库班扎伊，充满红头。总部的谢巴皮库班扎呢？
4: 真的不没错，我们做总兵那个具体人人都把动着，先把皮裤夹夹在穿那样，不错没了。协同军着的，跟我你妈了，切记干啥的，定啥么的，切记些呢，你打检查些个啥的，你也搞明白的，也都弄不着啥的。

0: 아예 내 치마오니 단단다 두뇽 주지 매게 너니냐 며치니 창돈도게 니에테나 나츠이 보모 니엘이나 가사리 치모치니 나츠 냥도 파이 창돌렌조 다나 나츠인 첸도 이가 예르 제조 다나 시보 운지르
1: 보모 시보 매지대 초아 시보 매라 말이 샘 시레리 나체 몽엘이 시에나 양쪽 나쪽 하지 말이 모마이네 세쇼이토 용샤 등아 히리 넨디카라 나체 등아 마요 비토라 용샤

0: 마시미니.
1: 그때 같이 내리 맞잖아. 뭐 하산에 짜지 말해. 무술로 동 짜지 말해. 로지 생지게 가정게 남아 맞잖아. 세네데 세트사 말해.
0: 제다리 리마진도 메 가정라 꾸네 가마리. 가정토 되나. 보모시모 말해.
1: 제때 가정게 하종가래. 무술라라 세네데 희나. 예사나. 가정게 몰라. 대시 용아 저저래.
0: 된다 이나오 하모고. 드네 제모라 카다시에나.

0: 고마워이.
1: 아. 아. 아, 저 친케메죠. 잔소 바바다. 히로 통케메죠. 살아 룽와인. 고마워이. 제 든든다 몸보뇨네. 대시치 텐사 예결. 아. 무슬레 아사미 돈두지데 그 논초말 제니라 렌라미비 도레 가정게 체라 로지 세지르 체콜라 단다 세지에 말레 지샤나 코돈 대신 엄마한테 예나메히
2: 제니 아파는 말레 이 앞에 한 땐데 주도 시토 말레 치르게 주도 시기나 예 말레 ngay chen de le su chi dong mun tu ji sen to jie cha

이 중국 루저 응수 워저 시비 상위제 남바 지버드 조유 라사 중국 로능제 총전 듄시 총리제 중제 첨부시의 제와 당 디디 베레 당 자레 중레 베레 피미제 브레 히리수 마리카게 다발린 듄비 몽트제 총저르 카주 머르니 머르 주비 리원긴 듄비 저디 자다난람 정구 추바리에 라지 총변 니만 지렌 당 종산 듄시 시가종 장종 용레가 총바 무자 총게 총변 무슬로 달리부레제 장종 총변 근은 영라지 워제 머레몬 뷰컨지 당 가와 도타트위 갈사 자빈제 소녀 진안 당 소네신바 즈두 중가 호제 창게 진다 팀비 용지 잠비 나거부 자디 나람제 준데 큰린제 덜롱찬의요 자위 진저 당 Shishun Chanchi Gendun Da Zhongwa Maraijia Lana Mi Bi Nindabli Maraijia Ga Cungbi Warjia Xiankun Dajiu Da Jewa Di Rengu Ma Zhou Ge Nguzhu Wanjin Gilin Xiwa Tang Nongsa Tang Yunan Sichuan Pueji Jia Chuesi Tang Banjo Nyan Da Chuan Ni Nyangali La Bi Nguzhu Jia Chumu Xiang Yu Bari Sengi Namba Da Derin Ga Kangke Longzhi Nyinti Du Gara Jata Nalam Si Bi Lewa Jiga Di Tung Ca Song Jimmy Lin Tse Nao Lewa Nikhi Di Tung Ji Yin Bi Sino Yu Ba Xia Lewan Nishun Nondun Dutu na Jiyan ke Jongkan Zutu la Gumi Sishon ka Machi Tete Tsuran Jogur Shagubi Ngenju Shambi Kwaadri. Lian Tsin Di Niti Dapak Da Tsin Do Tongcha Malaya Lonyi Niti Lita Kongki Kondo Nwa Tang. Pejong Lonti Niti Likon Kangke Lonti Cha Lonti Dugata Dizu Shibayin. Ta Linji Yamu.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가 그 태당 붙을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 뭐 버지 산조 버지
0: 레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 뭐야 들었어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그치 니 뛰도
0: 보면 돼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면은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늘도 힘벌었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소로즈가
0: 저기 뭐 소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i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 d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a mobile in your son, Tulma.
3: Ridicola, Tola is a chair.
1: Tola the church, that thing wa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zoji,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on Boricoya. Ridit is someone the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ed Samatology to Tola in your Carutulamale.
3: 제제제 딱 고조지더래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더 출라야지
4: 조나바 최근에 베지제제 뒤친도 조위 유서신이 유서시바나 머제시게 제니지나니 신도 갈치위 차치진신 디야 유르강당 강시도 니신 초위 머제티다 디 유공 시로 세와인비 머제시에게 로주당 생강 시주 전바제장이 学堂改作 라미체堂作而写笔 日子写过铁单呢 安妮达把的北明생강당 시주 村语版的 绝母归把写实